전 안녕 명탕어 안녕 미스 아이스 그 보사 에서에서 외치야 나섬을 지금 마야미 가시 마야미 가시오 산수나 파워 트럭 섬내 거치 트로노미 28 마스와 카이